0: 아이고야.
1: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